0: 3FM shows are created by people from your community. They represent the host's views and values and are not the views of 3FM. Read more about 3FM and Access Media at freefm.org.nz. 3FM 89.0 thanks New Zealand On Air for their continuing support of Community Access Media.
1: FM 89.0 와이카토 한인방송 시와음악의 DJ 김영주입니다. 시와음악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 감동이 있는 따뜻한 글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다양한 이야기들로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음악 본 방송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 그 후에는 토요일 밤 8시 30분 그리고 월요일 새벽 5시에도 재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프리 FM 89 웹사이트와 팟캐스트에서 방송을 다시 듣거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재하의 지난날 들으셨습니다. 1987년에 나온 노래네요. 지난날은 아쉬움을 가득 안은 채 가버렸지만 잊지 못할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리.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옛날 우표 이대흠. 혀가 풀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먼데 있는 그대에게 나를 태워보낼 때 우표를 혀끝으로 붙이면 내 마음도 찰싹 붙어서 그대를 내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었지. 혀가 풀이 되어 그대와 나를 이었던 옛날 우표. 그건 다만 추억 속에서나 있었을 뿐이지. 어떤 본드나 풀보다도 더 단단히 서로를 묶을 수 있었던 시절. 혀가 풀이어서 그대가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우리는 떨어질 수 없었지. 혀가 풀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사람의 말이 푸르게 돋아 순이 되고 싹이 되고 이파리가 되어 펄럭이다가 마침내 꽃으로 달아올랐던 시절. 그대의 손끝에서 만져질 때마다 내 혀는 얼마나 달아올랐을까. 그대 혀가 내게로 올 때마다 나는 얼마나 뜨거운 꿈을 꾸었던가.

내 말과 나의 꿈이 초원을 이루고 이따금은 배부른 말떼가 언덕을 오르곤 하였지. 세상에서 가장 맑은 바람이 혀로 들고 세상에서 가장 순한 귀들이 풀로 듣던 시절. 그런 옛날이 내게도 있었지.

단 고추의 매운 뺨에 가을 햇살 실고추처럼 간지럽고 애벌레로 길고 긴 세월을 땅속에 살다가 비화되어 하늘로 나르는 쓰르라미의 짧은 생애를 끝내는 울음이 두레박에 넘치는 우물물만큼 맑을 때 그 옛날의 사랑이여. 우리들이 소곤댔던 정다운 이야기는 추석 송편이 솔잎 내음 속에 읽는 해걸음 장지문의 창호지 새로 바르면서 따다가 붙인 코스모스 꽃잎처럼 그때의 빛깔과 향기로 남아있는가. 물동이이고 눈썹 훔치면서 걸어오던 누나의 발자국도 배추 흰나비 날아오르던 잘 자란 배추밭에 곧바른 밭이랑도 그 자리에 그냥 있는가. 박물장수가 풀어놓던 빨간 털실과 옷잎빛 참빛도 어머니가 퍼주던 보리쌀 한 대만큼 소복하게 다들 그 자리에 잘 있는가. 툇마루에 엎드려 몽당 연필에 침 발라가며 쓴 단기 4287년 가을 어느 날의 일기도 마분지 공책의 깨알처럼 그냥 그대로 있는가. 그 옛날의 사랑이여.

견딜 수 없네. 정현종. 갈수록 1월이여 내 마음 더 여리여져 가는 8월을 견딜 수 없네. 9월도 10월도 견딜 수 없네. 흘러가는 것들은 견딜 수 없네. 사람의 일들 변화와 아픔들을 견딜 수 없네. 있다가 없는 것, 보이다가 안 보이는 것 견딜 수 없네. 시간을 견딜 수 없네. 시간의 모든 흔적들, 그림자들 견딜 수 없네. 모든 흔적은 상언이니 흐르고 변하는 것들이여 아프고 아픈 것

여러분 시와 음악 잘 들으셨어요? 오늘은 지나간 것들에 대한 노래와 시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지나간 것들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땐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남는 것들도 있죠. 유재하의 노래에서처럼 지난 날들을 회한과 아픔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는 빛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5월 행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들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